쓰려면 이래끔 마야무라 야코마스 노빠야이게 아마라게 에다야 나서려 어디야 어디야 아야 에야 바라 바라 아마라게 패서 아야 나서려 어디네 어디야 아야 내 시간 지구를 몸파리에 우라 피우 아 에이 에이 아마 우라 피 시간 지원 주라 피우야 산피 냐메호 시간 지원 주라 코리아 산 미디야 카이 피리 베비야 우 피리야 시야다 사리야 미카자 시간 예 내 몸 Winyamia, Southern Sumia, Kopo. You saw a group of Sierra Hinoka. Let them win in Alaman to Maria Hinoka. Now, when you are winning out Maria, say, you will only come for Yasumosa. Mamma, no, we are no far from Maria, no come from your family.